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.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

다려갈까 하사라이 울어볼까 차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이 꾸중이와 차를 두고 가자 하니 그 마음 그 처사에 응당 자격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

섬 하계상에 봉선하에 물을 주다 돌연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돌연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시려면 담 밑에 예리성과 문에

놓친 도련님 드리려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숨격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그것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 요새 아짜 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위 내가 꼭 정하지 한 분대

여여 뒤로 물러 난 지명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 속 내 몰랐소 도련님은 양반이요 춘향천은 천인이라 잠깐 좌정하였다가 버리는 게 옳다고 나를 때려 하시는디 속물은 이게 집은 6개월에 편지 없네 짝 살아 왜지 이러고 오직 포기가 싫었겠소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여

켜 가는 춘향을 부여잡고 해안끌어 해안끌어 네가 미리 소학을 지르는 일로 내가 미쳐버릴 무도였다. 소모르는 말을 말아 속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.